0: 보통 이제 연애를 할때 저는 좀 제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랑을 하는 편이에요. 네.
1: Oh, okay. So you're like
0: 제
1: the active
0: 마음에
1: type.
0: 집중해요.
1: Oh, okay. You focus on your own heart.
0: 네.
1: 아, so like you express a lot? 표현도 많이 그럼 하시는 편이에요?
0: 네, 완전
1: 오.
0: 그렇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도 제발 사랑을 쟁취했으면 좋겠다. 원하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1: So you always tell your friends too to go for love, fight for your love.
0: 맞아요, 맞아요.
1: Oh,
0: 진짜 go
1: okay.
0: for love가 제 저예요.
1: Oh,
0: 제
1: that's you.
0: 성격이에요.
1: 그렇구나. 뭔가 새로운 저 면을 알게 된 느낌이에요. Yeah, something new about you. I love it. Okay, but you know what? If that phrase, I love you, was to disappear from the world, what would you use to express love? 근데 이렇게 표현도 잘 하시고 뭔가 적극적인, 주체적인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어진다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을?
0: 사실 애초에 사랑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느끼진 않아서, 네, 제 노래 중에 커다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커다란 말을 너에게 해주고 싶어라는 노래인데 아마 그 노래를 들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1: Oh, sweet. So Minsu initially thought 사랑해 or I love you is not enough to express all the love that she has. And one of her songs is 커다란 XX love, like XS large, you know, XS love. So she would let the other person listen to this very song to express her love. All right, interesting. Okay, and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now. It's the final letter, U.
0: You.
1: This one is for you. You. Now, Cruncher's spending this moment with us right now. It's for you, all right? 마지막 글자 U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크런처들. 당신, 유를 위한 시간이에요.
0: 네.
1: 네, so we receive questions through the official Culture Crunch Instagram account. Culture Crunch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크런처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민수, is there a summer song you make sure to listen to every year? 꼬막 이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민수님, 해마다 꼭 챙겨 듣는 여름 노래가 있나요?
0: 없어요.
1: Okay, no. But the answer is simple no.
0: 네, 여름 노래 매번 그렇게 찾아듣지 않는 것 같아요. 네.
1: 그러면 딱히 뭐 계절 때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0: 네,
1: 음악을 좀
0: 듣고
1: 달리 듣는
0: 싶은 거
1: 편인가요?
0: 듣는 것 같아요.
1: Okay. So she doesn't have a summer go-to song, but she was just listen to songs that fits her current emotions. Yeah? Okay, all right. Moving on to the next one then. I'm actually curious about your playlist for late night hours.
0: Late
1: 새벽
0: night hours.
1: 플레이리스트 궁금해요.
0: 새벽에 생각보다 가요를 좀 듣는 것 같아요.
1: Okay.
0: 네.
1: 네.
0: 이소라 선배님 앨범이나 아주 센치해졌을 때는.
1: 와.
0: 네.
1: Okay. So when she becomes really emotional and sentimental, she would listen to a lot of Korean songs, pop songs, for example, songs by 이소라, which tend to be really quiet,
0: 맞아요.
1: melancholic.
0: 네.
1: 아.
0: 그때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이소라.
1: 새벽에.
0: 네.
1: Okay. A lot of 이소라 songs during late night hours. Moving on, if you could keep only one photo from your phone album, which photo would you choose? 서다다님이 휴대폰 앨범 속 사진 중한 장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사진을 남기고 싶으세요?
0: 네. 저는 저희 할머니 사진을 골랐어요.
1: Your
0: 네,
1: grandma!
0: 엄청
1: Okay.
0: 귀여운 맨투맨을 입고
1: Aww.
0: 있는, 네.
1: What does it say on the shirt?
0: World's greatest grandma.
1: So, we just saw an image of Minsu's grandmother wearing a Men2Men shirt saying, World's greatest grandmother. Oh, she looks so cute and lovely in that photo.
0: 네, 아마
1: Aww.
0: 할머니 라디오 한번 또.
1: 아 진짜. She should be on the radio, definitely. She's saying we too. How cute. Okay, so that's the photo that you would leave.
0: 네, 저걸 안 절대 못 찍을 것 같아요.
1: Oh,
0: 네.
1: Okay. She will never be able to delete that photo from her phone. All right, moving on then. Now, where do you usually get your inspirations from? This I'm curious too. TKBPSTPX2님께서 민수님은 영감을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0: 모든 곳에서 얻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화 속에서 많이 얻는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나 그런 걸 보면서도 영감 얻기도 하고.
1: Oh, 네. Okay. So basically from everything, from conversations like this, she would also receive inspiration from movies, whatnot, maybe like exhibitions, books, anything, right? Any art form. Okay.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ere inspired by recently? 최근에 혹시 뭔가 영감 받은 게 있을까요? 보신 영화라든지.
0: 아 핸드폰 저긴데
1: 뭔가
0: 최근에 메모를 적어놓았는데 네 뭔가 그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막 이것저것 적어놨어요 최근에.
1: 네. 보통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나
0: 네, 네,
1: 봐요.
0: 맞아요.
1: Oh, okay. Oh, so recently she was talking with her friends and was really inspired by the conversations that they shared and she noted them down and she usually does that. Notes
0: 맞아요,
1: them down.
0: 맞아요.
1: 내용은 지금 기억 안 나시는 거죠?
0: 네. 네, 조금 프라이빗한 내용들인데
1: okay,
0: 아마 곡으로 나오게 되면 뭔가 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1: I see. Okay. So it's a little personal and private. So you could see it through her songs, but it will be changed a little bit, the content of it. Okay. I hope it will recognize it somehow. Okay. All right. Now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992 Mood. What kind of artist do you think you will be 5 years from now? 마지막으로 5년 뒤에 민수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까요?
0: 더 자유로운 아티스트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표현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고 더 표현하는 데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어떤 꿈이 하나 있는데 5년 뒤에 제가 코첼라 무대에 서는 게 제 꿈이에요.
1: Yes, I'll pray for you.
0: Okay,
1: yeah.
0: Thank you.
1: Going on Coachella.
0: Maybe.
1: Yeah, in 5 years and becoming a more free sort of artist.
0: 맞아요.
1: Oh, okay.
0: 그렇게 두 가지의 목표라면 목표가 있을 수 있겠네요.
1: Okay, wow, that's a big goal which you can definitely achieve and we all will be cheering you on, all right? Ah, Minsu, so it's already been 1 hour. Wow. Time flew.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0: 너무 즐거웠습니다.
1: You enjoyed it?
0: 네, okay. 조금 샤이한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제 얘기들을 이렇게 조금 캄하지만 그래도 잘 꺼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1: Okay, so she is a quite shy person, but nevertheless, she was able to share her stories and her stories well on this show. Oh, I'm glad to have heard that. Thank you.
0: Thank you too.
1: Thank you for sharing those inner thoughts and sharing who you were with us, Crunchers and myself. All right, unfortunately,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but we do get to listen to one more song by Minsu. It's Som Islet.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All right, keep crunching.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함덕서 16살의 대일원살단 고하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 실 말리왕 시북의 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 낫떳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내영 멸망 삐죽삐죽 가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 명나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진루당 달포되어가감인 두어발 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 맞쥬 경함인 굽에 달린건 타불고 거리 하나에 낯성만 냉겨더심해 도시 한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지만이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이 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가쟁함인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굴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리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올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굵은건 500원 받아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맹 쿰이 30원이라 나서

0: yay! Thank you so much, Minsu. Wow, I think so many people would have gotten encouraged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뭔가 조곤조곤하게 용기랑 위로를 주는 느낌? 네, 그런 느낌 받았고 그리고 뭔가 여름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청량하고 발랄한
1: 그런, 어, 맞아요, 네, 맞아요.
0: 밝은 느낌? Yeah, it seems like it's like a summer song because it's really fresh, refreshing, and it's really bright, lively, whatnot. And I'm sure people will go for love again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Yeah, just like your encouragement. All right, we'll move on to the next letter now of Minsu, which is S for 사랑 or love in Korean. Now it connects to your song Go for Love too that you just showed us. 다음 글자는 S, 바로 사랑이에요. 민수님의 곡 Go for Love와도 닿아 있는 글자인데 What does love mean to you? 민수님에게 사랑이란 뭔가요?
1: 어, 뭐 필수 요소 지 않나. 저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상 저에게는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0: Okay, it's an essential element. Since you're living in Earth, like you're born on Earth, love is essential. It's like one of the fundamentals, just like water, I guess. Yeah. Right? Okay. All right. Well, what kind of love do you usually tend to have then? 민수님은 보통 어떤 사랑을 하는 편이세요?
1: 어, 보통 이제 연애를 할 때 저는 좀 제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랑을 하는 편이에요.
0: 오, 네. Okay. So you're like
1: 제 마음에 집중해요.
0: 네. Okay. You focus on your own heart.
1: 네, 네.
0: 아, so like you express a lot? 표현도 많이 그럼 하시는 편이에요?
1: 네, 완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도 제발 사랑을 쟁취했으면 좋겠다. 원하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0: Oh, so you always tell your friends too to go for love. Fight for your love.
1: 맞아요, 맞아요.
0: Oh, okay.
1: 진짜 go for love가 진짜 저예요.
0: Oh, that's
1: 제 성격이에요.
0: 그렇구나. Oh, 뭔가 새로운 저 면을 알게 된 느낌이에요. Yeah, something new about you. I love it. Okay, but you know what? If that phrase, I love you, was to disappear from the world, what would you use to express love? 근데 이렇게 표현도 잘 하시고 뭔가 적극적인, 주체적인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 써진다면 네. 어떤 말로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을?
1: 사실 애초에 사랑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느끼진 않아서 네, 제 노래 중에 커다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커다란 말을 너에게 해주고 싶어라는 노래인데 아마 그 노래를 들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0: Sweet. So Minsu initially thought 사랑해 or I love you is not enough to express 맞아요. All the love that she has. And one of her songs is 커다란 XX love, like XS large, you know, XS love. So she would let the other person listen to this very song to express her love. All right, interesting. Okay, and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now. It's the final letter, U.
1: U.
0: This one is for you. You. Now, Cruncher's spending this moment with us right now. It's for you, all right? 마지막 글자 U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크런처들. 당신, 유를 위한 시간이에요.
1: 네.
0: 네, so we received questions through the official Culture Crunch Instagram account. Culture Crunch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크런처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민수, is there a summer song you make sure to listen to every year? 꼬막 이나 님이 보내주셨어요. 민수님, 해마다 꼭 챙겨 듣는 여름 노래가 있나요?
1: 없어요.
0: Okay, no. The answer is simple now.
1: 네, 여름 노래 매번 그렇게 찾아듣지 않는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 딱히 뭐 계절 때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1: 네,
0: 음악을
1: 네,
0: 좀 달리 듣는 편인가요?
1: 듣는
0: okay, okay. So she doesn't have a summer go-to song, but she was just listen to songs that fits her current emotions. Yeah? Okay, all right. Moving on to the next one then. I'm actually curious about your playlist for late night hours. 새벽 플레이리스트 궁금해요.
1: 저 새벽에 생각보다 가요를 좀 듣는 것 같아요.
0: 오, 오케이.
1: 네. 네네. 이소라 선배님 앨범이나 아주 센치해졌을 때는
0: 와.
1: 네.
0: Okay. So when she becomes really emotional and sentimental, she would listen to a lot of Korean songs, pop songs. For example, songs by 이소라, which tend to be really quiet.
1: 맞아요.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어? 그냥 네 갈 길 가.